0: 가까이 다가서노. 각 주력은 대상적 근수력 대고렌타이 근련 준비 간료 가이소니가 시마스
1: 하지메로
0: 하이. 근련 준비 가시
2: 양호 뜬 어머 떡
0: 클렌즈 민족 같았지? 그러면!